0: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있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이 머물던 성에 있으려고 하셨던 거죠.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그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영적인 억압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하느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도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버지니아의 좌한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좌한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 온 가족이 다 불에 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14명의 자녀가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배움은 없었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좌한영의 가훈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한영의 집의 뿌리,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좌한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생명의 두 번이나 되는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모두 다 14명이 모두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녀 중에는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가정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생명 다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처한 영적인 문제도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늘의 능력도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힘으로 시원하게 그들에게 생명 다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한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람같이 시원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같은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세상에 살면서 답답하던 영혼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혼의 시원함을 맛보셨습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영혼의 시원함을 여러분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바람같이 시원함, 심령 깊은 곳의 영원함의 시원함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같이 시원한 성령님이 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바람같이 시원한 성령의 충만함, 시원한 바람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물질의 풍요 속에 살다 보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심령 깊은 곳까지 영혼이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 심령 깊은 곳까지는 시원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저 물질의 만족에 만족하면서 예수 믿는 것 정도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바람같이 시원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런 시원함을 맛보게 하실 이 시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이 가난해지면 돼요. 진짜 가난하고 있거든요. 영이 가난해지고 영이 비어있으면 돼요. 영이 가난해지면 세상 어디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이 가난해져서 그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 영혼이 시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시원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영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영이 가난해지니 예수님이 살아생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하니 제자들의 예수님 없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약속의 말씀, 우리의 빈 가슴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가슴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예수님 없는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함을 맛보면 영이 가난해집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게 돼요.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 중에요. 이 시대 교회 오는 분들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교회로 오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세상의 비참함을 맛보니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지니까 다른 거 안 붙잡잖아요. 예수님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타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물질은 풍요하지만 영은 강팍해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의 시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의 영, 오직 물질적 풍요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시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시원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뉴욕 터버너클 교회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가요,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라고 구원 초청 메시지를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몰려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모습은요,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구원 초청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맞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학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운 논문도 쓰게 하시고 사업장도요 열린 문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보시잖아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뉴욕 터버너크 짐 심발라 목사님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는가? 성령님이 바람을 일으켜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영이 헛된 것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짐 심발라 목사님의 구원 초청 메시지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볼. 이 시간 혹 헛된 세상의 영 가지고 사신 분이 있으시면 이 세상 헛된 영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불이었죠. 불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불은 불인데 혀처럼, 우리 혓바닥처럼 생긴 불이 하나가 탁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혓바닥처럼 생긴 큰 불이 하나 오더니 그 불이 하나씩 하나씩 각 사람에게 가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불이죠. 그 모습은 하나의 혀처럼 생긴 불이었습니다. 그 혀처럼 생긴 불이 쪼개져서 가더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로 쪼개져서 그 위에 불로 그대로 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불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불은 성질이 태웁니다. 불은 뭘 태웁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악을 태우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악을 태워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깊은 죄악을 태우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것, 그거 경험해 보셨냐고요.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깊은 죄악의 쓴뿌리를 송두리째 태우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태워주므로 영적인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시는 그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고,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혼의 깨끗함을 주시고, 영혼의 거룩함을 주시고, 영혼의 청결함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태우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예.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 죄를 깨끗하게 태우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성령 우리의 힘으로 정말 끈적끈적해서 떼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을 태우게 하실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실 것을 세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과 불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물이 아니라 성령과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이 깨끗하게 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의 죄악을 송두리째 태우실 그 주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날마다 짓는 죄도 여러분이 고백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사야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입에 닿으니 우리의 입에 닿으니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욕하던 이런 게 다 제하여지고 우리의 심년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이 다 불태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믿었는데도 이런저런 죄악이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믿읍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은 다시 정결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튀쳐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은 다시 정결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던 모든 말은 사라지고 사람을 세우고 소망을 주며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질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즉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했던 악한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이후에 주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이락과 화평, 하나님 닮은 성품을 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성품이 변화된다. 누구처럼 변화됩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과 이락과 화평의 사람이 되며 이웃에 대해 오래 참고 자비와 선을 베풀고 스스로 주님 닮은 충성스럽고 부드럽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된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선을 베풀게 되고 그는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절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자신은 정결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굽비오 시민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굴에 들어가서 형제 늑대요! 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굽비오 시민과 늑대를 화해시킨 거죠. 그 늑대는 굽비오 시가를 순한 양같이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만물에게 보내는 사랑의 가슴 앞에 포악한 나병 환자는 병이 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와 싸우던 이교도 왕 술탄도 감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형님 태양이여, 누님 달님이여, 누님 깃두람이여, 형제 새들이여 라고 할 때마다 다 그의 사랑에 화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죄 많은 사상에서 성령의 불로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입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nchat.org입니다. 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의 진리 중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지요. 심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나 재해로 인해서 쓴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농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현세와 내세에서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BBN을 위해서 심어주신 선교 헌금과 ITL 카드 전달 사역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온 한 선교단체 단원들이 분화한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지를 나누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어도 신통치 않고 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지를 건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It's free. 그러자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전도지가 동이 나고 말았답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ITL 카드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영생의 복음도 공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공짜 카드를 한번 신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이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 전형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면접시험뿐이었습니다. 면접은 사람됨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질문이 다가올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원자들을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은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면접시험이 끝나고 7명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합격 여부가 나뉘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입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벌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6장 23절에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아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지만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젊은 시절에 해내야 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목표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 말씀입니다.
2: 제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낙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괴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윈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윈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죄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4: 제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2: 제3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의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저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저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는 러시아 교회에서 참석한 3명도 함께 동석했는데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흘 동안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러시아 교회에서 참석한 3명은 전혀 아무 소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문제 중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 웨슬러 목사가 한 것으로 그 후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그토록 어렵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설교를 정성들여 적기까지 합니다. 여러 개의 기독교 방송을 듣고 텔레비전의 종교 프로그램도 시청합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슴치 않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하고도 또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저 행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종결 지으면서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목시키고자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그의 혈육 친족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나누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간다면 그가 어려움과 핍박과 고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라까지 왔고 거기서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만약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묶을 것이라고 바울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심히 걱정하였고 바울이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일행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격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사람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에 적용되는 일정한 때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논의해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지위와 관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가에 관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태도, 행위, 그리고 열망을 수반하는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특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같이 자신들을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성별되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과 순결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필기해 오신 종이를 꺼내시고 성경을 함께 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태도, 행위 그리고 열망을 수반하는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특색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정의의 성경적 근거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믿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의 정신을 보이고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로 함께 넘겨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그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 자의 위에 있는 시민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겨서 15절과 16절, 17절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자신에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죄짓기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있는 다른 구절 하나를 주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인격의 성장에 반영된 삶의 질에 주로 관계된다는 진리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같이 다른 사람들을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좋은 삶의 질, 태도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순결로 특징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삶의 질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믿는 자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믿는 자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육체적 순결을 수반하는 삶의 특징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믿는 자가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방금 읽은 이 모든 구절들과 또 여러 구절들을 또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누구와 관계하는 것에 관한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서술해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삶의 질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주로 믿는 자의 삶의 내면의 질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알쏭달쏭하게 들린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의 인격이 마땅히 되어야 할 대로 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 있다면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인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초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들을 인격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믿는 자가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동기를 속에 드러내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아주 빈번히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근본적으로 관계가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격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지침과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선택, 즉 결정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해야 할 방향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답해야 될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한 제 판단으로는 그 인격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기 원하는 것, 되기 원하는 것, 가기 원하는 것, 누구와 어울리기 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인격이 마땅히 되어야 인격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현재 전 세계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약 14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보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80%가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때를 놓친 곡식은 모두 버려지는데요. 이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을 통해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시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느낄 때마다 방송 사역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행위나 덕목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BBN 방송과 또 저희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BBN 방송에 문의할 때에 개인 이메일로 보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상담 문의를 클릭하시면 메일 보내기라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신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개인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희 BBN 방송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 또는 궁금한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0: 성경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이뤄내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모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송 선교 사역에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가 각박해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날카로워져 부딪히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것이지요. 주변 환경과 처지를 보면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BBN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수녀가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기름이 가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하고 주유소를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1마일쯤 가서 가스가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1마일을 거꾸로 걸어서 고생고생하며 걸어서 와서 기름을 사가려고 하는데 기름을 담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거기 일하는 청년이 뒤에 창고에 가서 요강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다가도 그냥 담아서 가시오. 그래서 그 요강에다가 가스를 사고 들고 또 걸어서 다 갖고 꽤 잘 이게 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스에서 막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 요강을 기울여 가스를 차 가스통에 집어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추억을 타고 지나가다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차를 멈춰 세우고는 창문을 내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녀님, 나도 수녀님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무려 82%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려 82%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는다고 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등등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내용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약 80권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약 40개 정도의 그러한 기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5개 정도의 기적이 있고 40개 정도의 비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러나 비유가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7개, 부활하신 후에 1개만 선택적으로 빼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러한 기록 기적 가운데 7개, 8개를 택한 것은 분명한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활 전에 주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에 대해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함으로 해서 이 표적의 의미는 메시지를 지닌 하나님의 기적사건,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사건, 예수님께서 베푸신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실상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적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은 실상 예수님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 줄잡아 5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 체험을 근거로 50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상당히 심오한 그의 신학적인 통찰과 그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각도에서 또 많은 경우 다른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요한복음은 마치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만큼 높은 깊은 그런 심오한 연못과도 같고 또한 동시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얕은 잔잔한 물가와도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하는 것도 그 이유요. 요한복음을 반복해 읽다 보면 점점점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 영광, 믿음. 표적, 영광, 믿음. 이 포뮬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은 일상적인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또는 때로는 정지시키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십니다.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호흡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차 타고 예배당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놀랄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평소와는 조금 더 달리 강하게 힘차게 주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평소에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적이라 정의를 하죠.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제가 좀 강조해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5절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거슬러 보시면 1장 19절 이하에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제사장들이 내가 누구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그게 제1일입니다. 제2일은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이 제2일에 벌어진 사건이요. 제3일은 1장 35절 이하에 요한의 두 제자, 아마도 요한과 또 안드레로 추정되는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4일에는 1장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5일이 1장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제5일로부터 3일째, 사흘째 되던 날, inclusively 계산을 해서 5, 6, 7, 7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그리고 그 앞에 이튿날, 이튿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날짜를 카운트해서 제7일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프리젠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시간적인 배경과 아울러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5장, 7장, 9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제 7일 안식일에 이 사건은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시간이 제7일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제는 재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들을 살리시며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키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rimary, 시간적으로 첫 번째인 동시에 그 significance,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혼식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초대가 됐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 친척 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어떤 학자는 우리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글들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어머니 때문에 또 초대를 받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뭐 갈비찜에 보쌈 김치, 장어 구이, 무슨 뭐 광어회, 뭐 잔뜩 차려놓고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구약에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함께 뱅퀏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길게,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때로는 2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포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 비용을 다 신랑 측에서 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신랑 측이 내는 게 맞는데 요새는 좀 이게 미국은 이상하게 돼갖고 딸들이 내는 것 같아요. 전 딸이 둘인데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포도주가 없어지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역시 또 우리 시몬 베드로가 많이 마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며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죠. 왜 그리 했겠는가? 왜 그리 했겠는가? 글쎄요. 자, 또다시 제자들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마리아는 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칭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는 칭하고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그는 갖고 있었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보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잔치가 망가질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가문의 망신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는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손님들을 소홀히 대할 경우에 심지어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축하, 축복이 이제 불만과 저주로 바뀔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기 있던 대화가 이제는 짜증과 불평으로 바뀔 만한, 웃음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바뀔 만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표적은 분명히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접근하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가브리엘은 그 사건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이름까지 계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성령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가서 보시면 선지자 시몬이 와서 결례 때 예식항하는 그 어린 아기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을 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또 한번 확인하며 예언해 줬습니다. 12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스스로 길을 잃으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랍비와 신학 논쟁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이것들을 다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여기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맏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마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해결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 두고 본다고 한다면 한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공소 폐점 세일을 하셨어요. 다 세일 50% 디스카운트 다 파셨어요. 그리고는 목공소를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빗자루를 딱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더 이상 목수가 아닌 마리아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첫 번째 두 제자였고요.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이 결혼 혼례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런 분위기였기에 아마도 마리아는 아 이제 우리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경매라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맴, 마담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존경의 그러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머니로 불러오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특이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한 여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가 아닌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죄인인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 관계가 바뀌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왜 내게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곳곳에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해 쓰고 있고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때라는 표현으로, 그 때라는 표현으로 반복해 사용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답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내 전체 모습을 다 풀이 전적으로 계시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가 아직은 더 3년여 정도 더 사역을 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질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며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얼만큼 마리아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마리아가 이제 인정해 드리며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6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도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발효가 되어져야 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을 졸지에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해서 시간을 뛰어넘으며 과학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표적의 그 결과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더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며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표적,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에 대한 반응, 믿음. 이것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 표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표적의 시작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많은 표적을 향하시게 됩니다. 역시 요한은 7개, 8개를 골라서 기록해 주고 있지만, 그러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표적으로 우리가 이 표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멋있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물이 자기 창조주를 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랬습니다. 하, 이렇게 멋있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이 창조주를 뵙고는 얼굴을 붉혀 빨간색 포도주로 바뀌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가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복음이 있고요. 예수님 복음이라 우기지만 예수님을 안 닮은 복음이 현재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건을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으며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여기 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알렉산더 포퍼에게 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창조주이심을 이 사건은 명백하게 보여주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새로운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그 사건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7의 시간적인 배경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원합니다. 창조 역사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리가 죄를 져서 그것을 망가뜨렸고 그것을 못생긴 것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창조의 사건을 그래서 아마 7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맞든 또는 공감하지 아니하든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로서 우리 죄가 망가뜨리고 죄가 다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이 물 포도주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디바이스를 문학적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저자였습니다. 신학적이고도 상징적 의미를 또한 문자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요한은 잘 이렇게 묶어 혼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은 다 사탄의 장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다 쏟아 엎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우리 손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뺏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포도주에 포도주와 젖을 사 파티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천국 파티를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Kingdom is a party. 전적으로 파티입니다. 방탕하는 파티가 아니고 거기에는 참 깊이 있는 기쁨이 있는 만족감이 있는 격조가 있는 우리를 참 멋있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파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불만과 저주가 다시 축하와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짜증과 불평이 다시 생기 있는 대화로 바뀌게 되며 분노와 당혹감이 다시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물 포도주 사건으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상징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으며 요한은 이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인생들에게 기쁨과 의욕을 새롭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해야만 됩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회자하며 또한 선언해야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얘기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과 한 화가와 한 목동 셋이서 그랜캐년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랜캐년의 그 웅장한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이 위대한 모습을 보라 그랬습니다. 화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목동이 얘기하기를 야 여기서 소 잃어버렸다간 큰일 나겠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해서 탈선한 인생을 제 궤도 위에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의 복 아닙니까? 탈선해서 믿어도 가지 않던 그 기차를 주님께서 궤도 위에 올려놔주시고 친히 뒤에서 밀어주셔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길을 마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나는 안다고 겸손하게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궤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만일 모든 군더더기의 삶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그런 약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약을 사서 드세요. 그렇게 제가 하면 그 약을 팔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마 그 약을 사는 분보다는 그 약효를 의심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몸매를 보면 그 약효가 잘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주는 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보면 고난 없는 삶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그 예수님 주는 그 복음이 저희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고난 중에 가장 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어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는 복음을 통해서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시며 글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송호텔에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그 복음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냐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차라리 제가 파는 약을 사세요. 이 정도면 제 몸매가 이 정도면. 어찌 그렇게 엉뚱한 복음을 찾고 있으며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글쎄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두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 그분이 만약에 머리 나는 약을 판다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머리가 전혀 없는 분이 이 약을 사면 머리가 납니다. 아무리 외치면 의미가 없죠. 소용 안 팔리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 살지 아니하셨고, 그러나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도 살리시며 그 마음 속에, 아니, 그러나 주께서 늘 자주 하시던 말씀,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도,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사탄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표 복음이며 그 예수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돈 몇 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시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삭신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1밀년, 2밀년 정도 때문에 돌아가신 거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우리가 얻고 건강을 누리고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10년 더 살지만 또 죽을 것이고 20년, 30년 더 살아도 또 죄의 삭세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 표 브랜드를 갖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시며 메시아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은 예수님의 통치하심이지 너푼 안 되는 그러한 돈이나 몇 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당신은 그 나사로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우주를 뒤엎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야말로 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 생명을 다 드릴 만한 위대한 아름다운 뛰어난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복음을 둔갑시키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관계없이 고난과 심지어 물질의 궁핍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히 예술적인 너무나 멋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표 복음입니다. 그 새 시대 도래시켜 주셨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며 우리가 그 진행 중인 창조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가. 과연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생각을 지도해 주며 안내해 주며 내 행동을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시작이 됐거니와 그러나 또한 동시에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께 친히 속한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없잖아 많이 있지만 그러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 I am his own people, 하나님께 난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후에 내 삶 속에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고 있으며 더 나야 될 것입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것이 예수표 예수님 복음입니다.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심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를 도래시키고 이 새 시대의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들 되게 해 주시려고 저 같은 죄인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시고 오라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물가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고 진행 중인 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며 한 주간을 주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부터 우리의 온 존재가 다 메시아 시대의 안경을 쓰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시대에 걸맞지 아니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내던져야겠죠. 성령의 불로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과 환희와 풍요로움과 천국 잔치의 상징인 그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한 주간 동안 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노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만약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BB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외롭게 두신 적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신 한 분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도 나를 외롭게 두신 적이 없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프다고 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 느끼시면서 그 사랑 듬뿍 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비빈 한국어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선한 찬양만을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이며 어떤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감정과 사상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원칙 때문에 때로는 청취자들의 기호를 외면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도록 청취자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명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성장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몸으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군의 사령관까지 올라갔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영웅이었습니다.
1: 아니, 그놈이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른단 말이지.
2: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어떤 자들은 우리 민족의 왕이시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어린 놈이 그렇게도 인기가 좋다니.
0: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불안하기 짝이 없으며 미쳤다고까지 소문이 나 있던 사울왕의 가슴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 내 이놈을 죽여버려야겠어.
0: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3: 어머니, 그대로 두었다간 아버지가 틀림없이 다윗을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4: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3: 다윗을 우리 식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4: 우리 사위로 삼자 말이냐?
3: 예,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사위로 죽일 수는 없겠죠.
0: 가족들은 사울왕을 달래고 달랩니다.
4: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사위감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도 다윗을 우리 사위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0: 마침내 사울왕은 허락했어요.
1: 좋아. 내 딸을 그놈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지. 내 사위로 삼겠어.
0: 사울왕의 속셈은 그러나 다른 것이었어요.
1: 사위로 삼자. 그러면 그놈은 절대로 내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야. 그런 다음에 약간의 군대만을 주어서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기로 하자.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0: 사울왕의 그러한 흉계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는 대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죠.
2: 왕이시여, 또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물과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다 합니다.
1: 그럼 돌아오는 길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 만세를 불러대겠지.
2: 그렇습니다.
1: 나쁜 놈. 그래, 좋다. 그놈이 돌아오면 내 집안에서 그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오늘 밤 잔치가 끝나면 내일 새벽 그놈이 제 방에서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죽여버리도록 하라. 예, 왕이시오.
0: 그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왕의 딸이며 다윗의 부인이었죠.
5: 날이 새기 전에 어서 도망치세요. 조금만 있으면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몰려올 겁니다.
3: 아니, 왕께서 자신의 사위인 나를 죽이려 두신단 말이요?
5: 어서 떠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0: 다윗은 허겁지겁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로부터 다윗과 사울왕의 길고 먼 미움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1: 도망을 쳤어?
2: 예.
1: 도망을 쳤더라도 필시 멀리는 가지 못했을 것이야. 빨리 뒤를 추격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잡아야 한다.
0: 수많은 추격대가 다윗의 뒤를 찾아 나섭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물이나 음식 하나도 없이 그대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 옷은 갈갈이 찢어지고 온몸은 가시나무에 걸려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3: 절대로 잡혀 죽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만일 내가 잡혀서 죽는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끄러움이다. 결코 그런 부끄러운 얘기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0: 몇 날 며칠을 기진맥진해서 도망치던 다윗은 산 속에서 수도원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도원이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기도 생활을 보내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6: 아니, 누구십니까?
3: 나는 이스라엘군의 사령관 다윗이요.
6: 오, 그러십니까? 그런데 장군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차림새로 웬일이십니까?
3: 적군을 쫓다가 부하들과 헤어져 길을 잃었어. 그러니 어서 음식과 물을 주시오. 그리고 말 한마리와 무기도 있으면 주시오.
0: 그 수도원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청하는 것을 모두 준비해줬어요.
6: 여기 갈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장군님의 갈입니다.
3: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6: 장군님께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 갈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3: 네, 그런 적이 있죠.
6: 그 칼을 우리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3: 이건 천만다행이군요. 고맙소.
0: 다윗은 칼까지 받아들고 수도원을 떠나버립니다. 추격대는 그날 저녁때가 돼서야 수도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됩니다.
1: 아니, 수도원에 있는 놈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말과 칼까지 줬단 말이지.
7: 그렇습니다.
1: 계란 반역자 같은 놈들. 그 수도원에 있는 놈들이 모두 몇 명이냐?
7: 모두 85명입니다.
1: 그 놈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여.
7: 예?
1: 모두 죽여버리란 말이야. 모두 똑같은 반역자들 아닌가?
0: 사울왕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온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립니다.
1: 다윗을 죽인 자는 황금 덩어리 1천 개를 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0: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사막의 들짐승처럼 정처 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그는 뒤쫓는 추격대를 피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도망쳤어요.
3: 내 신세가 이리도 처량하게 되다니.
0: 바람만 불어대는 사막 가운데서 그는 문득 한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8: 이놈아, 이놈은 누구냐?
0: 바위 산골짜기에서 한때의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달려나온 것이죠.
8: 나는 다윗이다.
9: 아니, 뭐라고? 다윗?
8: 아니, 이스라엘의 사령관 다윗 말이냐? 그렇다.
9: 아니, 정말 장군님이십니까?
0: 포위하고 있던 사내들이 모두 꿇어 엎드렸어요.
8: 일어서시오. 그리고 그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10: 예, 우리도 말하자면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9: 예, 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요.
0: 그들은 바로 산적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사람들, 건달 패거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었죠.
9: 장군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장군님이 우리들의 대장이 되주십시오.
10: 예. 명령만 하시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0: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윗은 이 사막에서 산적들의 두목이 되어버립니다.
11: 아니, 거기 다윗 장군이 계신다고?
12: 아, 그렇다니까.
11: 그럼 나도 그곳으로 가야겠구만.
0: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소리 없이 퍼지자 떠돌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순한 산적들의 두목은 아니었어요.
8: 네, 지금부터 명령한다. 절대 주민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뺏어서는 안 된다.
10: 저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8: 사냥을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물건과 바꿔먹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양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 수고비를 받아도 된다.
0: 산적대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선량한 주민으로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8: 그리고 우리는 빈둥거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군대처럼 조직을 바꾸고 훈련도 실시할 것이다.
0: 이 소문은 널리 퍼져 사울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1: 이놈이 어디로 숨었나 했더니 그런데 숨어있었어. 이놈, 이봐라.
8: 예.
1: 당장 군대를 출동시켜라.
13: 여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1: 어떡하긴. 이제 그놈이 군대를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 가만둬서는 안 되잖소. 이놈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 결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0: 그의 병세는 여전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1: 그놈은 나의 적이자 우리 민족의 적이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그놈을 체포해서 하나님에게 바치겠소.
0: 그는 이미 판단하는 힘도 없어졌습니다.

0: 대왕이 거느리는 군대는 쏜살같이 사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군대는 그 자신의 부족인 베냐민족 뿐이었어요. 이미 다른 부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1: 아, 그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야?
2: 그렇지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 그럼
2: 이런 자가 우리 왕이라니 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1: 그래 이유도 없이 다만 백성들의 인기가 높다 해서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0: 사울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따르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럴수록 다윗에 대한 미움이 더 높아만 가는 것이죠. 사울왕의 군대는 이윽고 다윗이 있는 곳 근처에 도착하여 그날 밤 천막을 칩니다.
3: 장군님, 바로 저기입니다.
4: 그렇구나.
3: 저들은 지금 안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왕의 천막에 들어가서 왕을 없애버리고 나오겠습니다.
0: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
4: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3: 왕은 장군님을 없애려고 지금 몇 년째 뒤를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4: 그래도 안 돼. 들어가서 왕의 칼만을 집어가지고 오너라.
0: 하는 수 없이 다윗의 부하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왕의 칼과 그리고 마시던 술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5: 사울왕이시여!
1: 이게 무슨 소리?
6: 아이고, 저 왕이시여.
1: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저 바위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이었어요. 다윗은 한 손에 왕의 칼과 술병을 든 채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5: 왕의 경호 대장은 들어라!
1: 아이, 저런 보게. 아, 당장 이리 내려오지 못할까?
5: 이놈아! 너는 왕을 경호한다는 놈이 술이나 먹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단 말이냐? 이게 무엇이냐? 왕의 칼과 왕이 마시던 술병이 아니냐?
0: 경호대장은 허겁지겁 천막 안을 뒤져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1: 저게 내 칼이라고? 그렇습니다.
0: 다윗은 다시 외쳤어요.
5: 왕이시여! 제가 왕을 미워했다면 어젯밤 천막에서 어찌 칼과 술병만 집어들고 그대로 나왔겠습니까? 저는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왕은 저의 지도자시며 그리고 장인입니다. 저는 왕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끈적이게 저를 미워하시고 계십니까?
0: 다윗의 외침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섞여있는 비통한 것이었죠. 쳐다보고 있던 사이에 사울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맙니다. 그는 잔인하면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1: 다윗, 내가 잘못했다. 난 널 이유도 없이 미워만 하고 있었어. 자, 다윗! 우리의 싸움은 끝났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
7: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1: 이제 내 마음도 편하구려. 잠도 잘 오고.
7: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내 곁에 둬야지. 그 사람은 내 사위가 아닌가.
0: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 아니, 저놈들은 뭔가. 아니,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는 거예요?
7: 다윗을 만나러 온 사람들인가 봐요.
1: 뭐야? 왕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만나러 와. 저놈들 만나서 대체 무슨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겠지.
0: 사울왕의 마음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빛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의심과 질투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7: 여보, 안 되겠어요. 여기를 떠나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4: 나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
0: 사막에 강도떼들이 나타났다고 속이시고 군대를 데리고 빨리 떠나세요.
4: 간신히 아버지의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0: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어서 떠나세요.
6: 다윗은 다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고 노발 대발하는 사울왕.
8: 그놈을 체포하라! 빨리 뒤를 따르라!
6: 사울왕과 다윗은 길고 긴 미움과 대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장인과 싸울 수 없는 다윗은 끝없이 쫓기는 세월을 보냈고 사울왕은 그럴수록 다윗을 더 미워했어요. 다윗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9: 장군님 계십니까?
10: 누구냐?
9: 예! 우리는 유다 부족의 대표들이요. 다윗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6: 이리저리 쫓기며 숨어 사는 다윗을 찾아온 그의 고향 사람들.
9: 다윗 장군, 우리 여러 마을 대표들이 회의를 한 결과 장군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
4: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0: 우리는 그동안 사울왕이 하는 일을 참고 기다려왔으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요.
9: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리의 적들이 널려 있는데 왕은 정신이 이상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미 사울왕보다도 다윗 장군을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0: 우리는 더 이상 사울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군이 왕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해도 사울왕을 공격해서 없애고야 말겠습니다.
4: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으니 어서 당장 돌아가시오.
6: 그들은 별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러한 그의 말이 널리 알려져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11: 장군님! 장군님!
4: 아니 무엇인가?
11: 왕이 죽었습니다.
4: 아니 뭐라고?
11: 사울왕이 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셨습니다.
4: 오 사울왕이시오.
6: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러나 불행한 일생을 보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은 머리카락에 흙을 끼얹고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후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로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이 되자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2: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과 사를 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만이 인생의 새로운 맛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셔야 할 그분은 이 세상에 참 구주로 오셨으며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으며 또한 인류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셨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 외에는 별로 크레딧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하늘 크레딧을 위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으나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백보좌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구도를 제시하여 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성경, 하나님, 천사, 사탄, 구원 및 교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 등 성경 교리 연구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추구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10대 때 엄마를 암으로 잃었답니다. 지낼 집이 없게 된 이 사람은 학교도 그만뒀대요. 희망을 잃고 굶기도 자주 했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심고 수확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를 이분이 어른이 돼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아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또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정신 위에 세워졌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분의 관심은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불의를 보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전에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발 한 켤레의 이웃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은 재물을 드리고 거룩한 날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6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도 앞에서 말했던 그분처럼 각자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의를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공감하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을 구하면서 모든 종류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 공감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나요? 정의의 하나님,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날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 말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려는 우리 애들이 어제 설교를 듣고는 아예 교회에 발걸음도 하기 싫어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약장으로 가서 극약이라고 쓰인 약병을 들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되물었는데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예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약이 든 병에서 극약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는 인생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주범이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커다란 고통 속으로 몰고 갈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0: 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달란트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달란트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짐이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란트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달란트를 항상 우리가 붙잡고 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열심히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래서 행위로서 열매를 맺으라.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날 주인께 보여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날 보이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식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혹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예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가운데 주신 바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자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진리를 믿는 자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리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를 맺게 되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 거짓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게 돼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은혜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이며 두 달란트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예수 떠나면 지옥입니다. 예수 떠나면 멸망입니다. 예수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께 칭찬을 받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유일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행위를 갖는 자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른 행위들이 비록 부족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BBN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방송국을 알리고 소개하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이웃들에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ITL 카드 한 장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배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혹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때 한 소녀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인형을 가지고 침착하게 놀고 있었죠.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하자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를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에 아마도 근심과 걱정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방송은 100%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BBN 방송이 청취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과 관련된 정보는 BBN 웹사이트 상단에 선교 후원란에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무엇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모든 기술과 문명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전쟁들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27장에서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시대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새 바람, 새 불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친히 오신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으로, 성령님은 불로, 성령님은 구름으로, 성령님은 생수로, 이렇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이 존귀한 성령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출애굽에서 50일이 지난 그때 이 출애굽을 기념했던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말씀으로 새롭게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날이 이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그날과도 같은 날입니다. 이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있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이 머물던 성에 있으라고 하셨던 거죠.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그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영적인 억압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하느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도,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버지니아의 좌한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좌한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 온 가족이 다 불에 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14명의 자녀가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배움은 없었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좌한영의 가훈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한영의 집의 뿌리,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좌한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생명의 두 번이나 되는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모두 다, 14명이 모두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녀 중에는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가정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생명 다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처한 영적인 문제도,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늘의 능력도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힘으로 시원하게 그들에게, 생명 다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한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람같이 시원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같은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세상에 살면서 답답하던 영혼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혼의 시원함을 맛보셨습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영혼의 시원함을 여러분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바람같이 시원함, 심령 깊은 곳의 영원함의 시원함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같이 시원한 성령님이 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바람같이 시원한 성령의 충만함, 시원한 바람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물질의 풍요 속에 살다 보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심령 깊은 곳까지 영혼이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 심령 깊은 곳까지는 시원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저 물질의 만족에 만족하면서 예수 믿는 것 정도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바람같이 시원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런 시원함을 맛보게 하실 이 시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이 가난해지면 돼요. 진짜 가난하고 있거든요. 영이 가난해지고 영이 비어있으면 돼요. 영이 가난해지면 세상 어디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이 가난해져서 그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 영혼이 시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시원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영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영이 가난해지니 예수님이 살아생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하니 제자들의 예수님 없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약속의 말씀, 우리의 빈 가슴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가슴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예수님 없는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함을 맛보면 영이 가난해집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게 돼요.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 중에요. 이 시대 교회 오는 분들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교회로 오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세상의 비참함을 맛보니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지니까 다른 거 안 붙잡잖아요. 예수님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타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물질은 풍요하지만 영은 강팍해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의 시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의 영 오직 물질적 풍요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시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시원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뉴욕 터버너클 교회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가요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라고 구원 초청 메시지를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몰려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모습은요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구원 초청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맞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학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운 논문도 쓰게 하시고 사업장도요 열린 문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보시잖아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뉴욕 터버너클 예, 짐 신발라 목사님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는가? 성령님이 바람을 일으켜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영이 헛된 것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구원 초청 메시지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볼. 이 시간 혹 헛된 세상의 영 가지고 사신 분이 있으시면 이 세상 헛된 영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불이었죠. 불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쪽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불은 불인데 혀처럼 우리 혓바닥처럼 생긴 불이 하나가 탁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혓바닥처럼 생긴 큰 불이 하나 오더니 그 불이 하나씩 하나씩 각 사람에게 가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불이죠. 그 모습은 하나의 혀처럼 생긴 불이었습니다. 그 혀처럼 생긴 불이 쪼개져서 가더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로 쪼개져서 그 위에 불로 그대로 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불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불은 성질이 태웁니다. 불은 뭘 태웁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악을 태우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악을 태워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깊은 죄악을 태우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것 그거 경험해 보셨냐고요.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깊은 죄악의 쓴뿌리를 송두리째 태우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태워주므로 영적인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시는 그 영혼의 시원함을 주시고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혼의 깨끗함을 주시고 영혼의 거룩함을 주시고 영혼의 정결함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태우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예.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 죄를 깨끗하게 태우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성령 우리의 힘으로 정말 끈적끈적해서 떼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을 태우게 하실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실 것을 세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과 불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물이 아니라 성령과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이 깨끗하게 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의 죄악을 송두리째 태우실 그 주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날마다 짓는 죄도 여러분이 고백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사야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입에 닿으니 우리의 입에 닿으니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욕하던 말 이런 게 다 제하여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이 다 불태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믿었는데도 이런저런 죄악이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믿읍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은 다시 정결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튀쳐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은 다시 정결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던 모든 말은 사라지고 사람을 세우고 소망을 주며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질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즉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했던 악한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이후에 주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닮은 성품을 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품이 변화된다. 누구처럼 변화됩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닮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이 되며 이웃에 대해 오래 참고 자비와 선을 베풀고 스스로 주님 닮은 충성스럽고 부드럽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된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선을 베풀게 되고 그는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절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자신은 정결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굽비오 시민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굴에 들어가서 형제 늑대요 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굽비오 시민과 늑대를 화해시킨 거죠. 그 늑대는 굽비오 시가를 순한 양같이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만물에게 보내는 사랑의 가슴 앞에 포악한 나병 환자는 병이 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와 싸우던 이교도 왕 술탄도 감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형님 태양이여, 누님 달님이여, 누님 귀뚜라미여, 형제 새들이여 라고 할 때마다 다 그의 사랑에 화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죄 많은 사상에서 성령의 불로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입니다.
0: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갈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복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찌푸른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시면 먼저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노벨 수상자인 소련의 문호 솔제니츠는 현대는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정신적 세계를 등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도덕적 빈곤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가정을 상실하고 가정을 소외시키고 가정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인 자 글자를 보아도 사람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응답도 잘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기독교인의 부부상인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부부상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를 실천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이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6장에서 38장 말씀입니다.
2: 제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세움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이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렘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히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관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4: 제 36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함해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략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지의 산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드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6장에서 3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거대한 비빈 방송국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상업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송국 운영 경비는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눔의 경주가 시작되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동안 방송 사역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 다음 해에 사용될 BBN의 경제적 후원을 약속받으며 또한 성경적인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이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후원하시거나 또는 어느 때든지 제 방송국 홈페이지 보시면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작정하신 후원금으로 방송 선교사에게 일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